0: 잡아요. 어디 잡아요? 리디야 잡았잖아. 오늘 차에서 소리라기노 바꾸사. 리디 잡아오니까 소리라기노라.
1: 라디오 스타팔다. 103.4 MHz.
2: 존나만 나요.